많이 캔다리 뉴리 뉴리 구 뉴두와 닌데리 히나리 닌데리 히다리 데니 캔다리 바이리 Salí de mi tierra es Oaxaca. Lloré con mi madre, lloré con mi padre cuando salí.